0: got more hits for you, so stay tuned. Cool 105.5.
1: Radyo Guapito. Radyo Guapito.
2: 전진 남은 청순 가련 새침 한척 이젠 지쳤나.